취한 건지 뭔지 모르겠지만 기분이 좋아해 구심을 안 해도 거짓말 아무 태도 이미 maximum level 다 넘쳐나네 너 말했으면 모두 whatever 잘 풀려 있도 이 성도 head on